0: 고속도로요. 한도 사탄대요. 타바사 하다로 응요 다대요. 너무 더사던요. 다 아삼나 스빌리존이 하탄요. 다도도 다냐냐다 미퍼 미퍼 미퍼.
1: Hello, United Kingdom. Enjoy listening on Radio Handball.
2: Radio Handball Italia. Pallamano per passione.